기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반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한 9개 항목에 비춰 저희 쪽 제안이 더 논리적이고 맞는

0: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 제2랑 이 문제를 토론하기 전 선결 조건 및 기초입니다. 제2항 38선은 분사분계선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휴전과 정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제3항은 외국 군인들이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만이 대한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전 후 포로에 관한 협상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제안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주객전도 또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면 이 회담은 무용지물입니다.
1: General, we think that the agenda you proposed is totally different from ours. Our proposal essentially offers a practical solution. Yet yours only emphasizes pol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is clear that you are deliberately impeding this negotiation. On the other hand, we don't agree on the 38th parallel. The current ceasefire zone is further north of that line. If we need to go back to the 38th, then we cannot and we will not accept this agenda. We have invited these journalists. Why can't they come in for interviews?
0: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자를 부른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1: Now since the journalists are not allowed to come in, I don't see any need for us to continue this negotiation.
2: 主席，美方已经暂停谈判，今天李奇微又向彭总发去了一封电报，还是要我们保证谈判双方的地位平等，以及划中立区等事宜。李奇微这是在耍小心思，他想通过划中立区等事宜来掩盖会议停止的责任。
3: 主席的意思呢？因为记者问题导致会议停止，是他们造成的嘛？给克农同志发报，如果美方提出了谈判地点和记者问题等等，不予纠缠，通通答应，我们要取得主动，就要打消他们的一切借口。